지워라. 드레스 비네 가오야드 나타라요. 일세 디르노 일세 네도 디르노. 알리아다 자 드루고 도브로 스나요. 일세 디르노 일세 네도 디르노.